내바베드 살롬 마툼마 시바베드 살롬 툼말라리라제 내바베 페사도 마호아 시바메 페사도 호만 라제 下马民大马西托面皮了家姐大罗小鸡马西托牛皮内家爷有路小鸡马西托牛皮啦西巴亚乌西家马皮了家姐的下马民大马西托面皮啦西巴哥索康家马皮了 마제데바메디살람마툼마시바메디살람툼말라제데바메페사도마호시

야, 내 후퇴야, 뭐. 너네 야들 가자, 마오. 니네 가마. 가다, 어, 누냐. 야바, 사서, 소무, 아두. 오, 마오, 바, 아는, 그, 철, 샤, 자, 흐. 마미야, 지, 오, 마, 하. 거자, 여, 에, 샤, 냐. 울, 고, 힝, 에, 능, 에, 마, 뷰, 레, 니, 데. 세, 냐, 레, 오, 잉, 에. 니가